미쳐 장가 지리지롱과 미하쿠나 마타타 아산테 사나쇼 일러노베그루 셀로 Hakuna Matata, Satisana Show. Folks, that was the show of the Hakuna Matata, Satisana. As usual.